0: 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1: Join me, Nick Petulovich, on Dalmatian Radio on Planet 104.6 every Tuesday night from 7:20, where I inform you on what's happening at the Auckland Dalmatian Cultural Society and also play the latest and greatest music from the various regions of the former Yugoslavia. You can also log on to Planet FM's website, planetaudio.org.nz/Dalmatian Radio, where you can listen to our radio program anywhere in the world and also download it. That's Dalmatian Radio on Planet 104.6 every Tuesday night from 7:20. I look forward to your company. Dobrý deň.

0: 팀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피부 리프팅. 야, 이건 무엇일까요? 예,
0: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전공으로 하는 건데 보통 나이 드시거나 하면은 이제 피부가 많이 처져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보통 사용하는 거는 이 PDO라는 녹는 실을 통해서 그 얼굴에 스마스층을 이용해서 그 리프팅과 땡기는 시술을 좀 하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그 치료 그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어차피 이제 생활하시면서 조금 좀 처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시술을 한번 받으신 분들은 안 받으신 분에 보다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개선된 그런 상태로 계속 그 생활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들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피부 리프팅은 요즘 그 시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구나 그런 방법 등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서 가장 좋은 거는 뼈를 깎는다거나 하는 큰 그런 수술이 아니라 간단한 시술만으로 또 무엇보다도 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적어서 붓기라든가 어떤 얼굴 변형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나쁜 문제점을 타인에 방지하면서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데 미용 효과를 볼 수 있는 점이 아주 좋습니다.
1: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한 소개할 만한 사항이 또 있는지요?
0: 추가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건 이건 저 여성 질환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성분들 중에 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리통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울증이라든가 굉장히 예민하게 나간다거나 그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보다도 침 효과를 받음으로써 상당히 안정적이고 무엇보다도 침 자체가 몸의 모든 기를 편안하게 순환시켜주면서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한의학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균형과 조화인데요. 그 균형과 조화를 근본적인 원인으로부터 접근해서 잘 맞춰줌으로써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할 만한 그런 효과를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1: 예, ACC 치료도 예전과는 많이 그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예, 현재는 어떻습니까?
2: 네, 제 말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ACC에서는 하나의 클레임이 발생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 기간이 총 12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12회도 침수를 치료한 날부터 어카운트가 돼서 12주 동안에만 12회 치료를 대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12주가 지나가면 소멸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1: 침수와 관련한 그 ACC 치료를 받더라도 예, 환자분들이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무료인 것도 있는데요. 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0: 예, 볼한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심지어 그 관광으로 오신 분들 그다음 유학 오신 분들까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뉴질랜드에 발을 딛고 있는 모든 분들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ACC 클레임을 신청해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ACC 클레임은 보통 우리가 그 GP라고 하는 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으로 본다면요. 또는 피지오나 카이로나 오스테오 클리닉에서 가서 면접을 끝내고 등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ACC 이 클레임을 가지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클리닉에 따라 무료 또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시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클리닉마다 모든 책정되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뉴질랜드에서 한의원 개원을 위해서 예, 침술 공부를 해서 자격을 갖추려면 예,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3: 네, 협회 내에서 고문을 맡고 있는 안병우입니다. 2년 전에 CMCNZ라고 하는 정부 보드가 만들어졌어요. HPC 한국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인데요. 모든 한의사는 이 위원회에 가입되어야만 법적으로 한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수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의대에서 3년 내지 4년 풀타임 공부하시고 졸업하셔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국외에서 한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해당 학위와 관련된 서류를 갖추시고 NJQA의 승인을 받고 이러한 과정들을 걸쳐서 뉴질랜드 한의사로서

0: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협회 사무이사나 협력이사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1: 지금 그 연락은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연락처가 어떻게 될까요?
0: 저희가 1년에 한 5번 정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세미나, 그러니까 현재 교민 기관지를 통해서 매번 세미나 전에 저희 협회 연락처를 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1: 예, 요즘은 그 AI 시대라고 해서 예, 직업에 아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침술에 대한 뉴질랜드 내의 그 전망은 어떨까요?
2: 임명숙입니다. 요즘은 사실 그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예전과 비교하면 아주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동양의학에 대한 이해가 좀 서양의학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약약의 부작용인가 그리고 또 뭐 자연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한의학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희 그 한의사 협회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한의사들이 끊임없이 공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예, 지금까지 뉴질랜드 한인의사협회와 예, 침술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혹시 그 교민분들께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예,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현재 저희 협회 말고도 한국분으로서 100여 분이 한의사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 사회에는 제가 알기로는 2개 내지 3개 이상의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협회는 각 협회별로 특징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께서 치료 중에 불편한 사항이나 혹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간혹 의료적인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 협회 뭐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시고 또 같이 상의해 주시면 더욱 좋은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네, 회장을 맡고 있는 임명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그 한의사협회의 회원이라고 해서 다 그 한의사라고 해서 다 같은 한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뉴질랜드에는 두세 곳에 협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협회에는 아주 엄격한 그 자격이 갖춰주신 분들만 들어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께서 저희 협회에 가입을 하시고자 하셨지만 자격이 좀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그 NZAOM 뉴질랜드 한의사협회에는 맡고 여러분들의 몸을 믿고 맡기셔도 될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코리아 포스트를 통해서 1년에 5회의 세미나를 통한 여러 가지 광고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저기 오늘 그 참석하신 관리이사이신 그 폴한 이사님의 그 연락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궁금한 상황이나 또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한의사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협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뉴질랜드의 많은 그 한인들을 건강을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3: 네, 관리이사 폴한입니다. 예, 지금 저희 뉴질랜드에서는 이 저희 한의사 협회를 통해서 많은 한의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좋은 시술 효과도 내고 있고요. 예, 굉장히 보기 좋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처럼 이 다양한 치료가 같이 병행됐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통증 치료도 물론 기본적으로 돼야겠지만 저처럼 어떤 피부 그다음에 한방 미용 성형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나누고 여러 가지 세분화된 다양한 그런 한의사 협회의 그런

0: 치료 그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캐시얼 초대석에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내 한의사분들의 모임인 뉴질랜드 한의사협회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의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계실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들으실 첫 곡은 할아버지라는 노래인데요. 김은건이 작사하고 최치상이 작곡한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치성 작곡집 수록곡 중에서 김은건 작사, 최치성 작곡의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민요 걸작 경음악집에 있는 창부 타령인데요.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영동 작곡의 귀소를, 소금의 김영동, 가야금의 이주은, 기타의 성익규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JM필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얻으며 또 한 번 신임을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보다 두 배나 높였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일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희생된 사람들과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7.7로 많은 건물과 도로가 피해를 입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떠나 대피했습니다. 특히 플로레스 섬은 가톨릭 신자가 많은 지역으로 교회와 지역 공동체도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황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구조와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황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국제사회와 신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도움을 나눠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총리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를 얻으며 또 한 번

스님을 확인했습니다. 스타프와 아이디얼리가 실시한 조사에서 19%가 국민당 의원 중 럭슨이 가장 적합한 총리라고 답했습니다. 에리카 스탠퍼드가 10%, 크리스 비숍 9%, 니콜라 윌리스 8%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30%는 모르겠다, 18%는 제시된 후보 외 다른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국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럭슨의 지지율이 5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럭슨 총리가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해 지도부 도전을 막고 신임 투표에서 승리한 다음 날 실시됐습니다. 럭슨은 이후 도전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크리스 펭크 장관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응답자의 3분의 1은 신임 투표 이후 국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해 지도력 논란이 당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보건부 장관 심무한 브라운은 보건 현장 인력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자신이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녹색당과 공공서비스협회는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 관료적 절차를 이용해 의료진 채용을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 보건위원장 레스터 레비 교수와 MC 최고 경영자 데일리 브램리 박사는 예산 목표 달성을 위해 채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현장 인력 채용에도 고위 간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브라운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지역별 채용 승인 패널도 운영됐으며 비임상 직군은 채용이 동결됐습니다. 공공서비스협회는 이로 인해 신생아 간호사 채용이 6개월이나 지연되는 등 필수 인력이 장기간 부족했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이후 지역 분권화를 추진해 채용을 신속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뉴질랜드도 현재 지역 채용 패널을 폐지하고 의사결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국세청이 달력상의 급여 일수 차이 때문에 일부 납세자의 세금을 자동으로 탕감해주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상 급여 소득세 PAYE는 1년에 52번, 격주급여자는 26번 급여를 받는다는 전제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달력에 따라 1년에 53번 급여를 받거나 격주 급여자가 27번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추가 급여로 인해 발생한 세금에 대해 주급자는 최대 $250, 격주 급여자는 최대 $420까지 탕감합니다. 지난해 3월까지 189,200명이 총 3,090만 달러의 세금을 탕감받았으며 2020년에는 뉴질랜드 연금 수급자들의 추가 급여일로 인해 51만 500명이 3,740만 달러를 탕감받았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의 세금이 제대로 원청 징수되지 않았거나 가족 지원 수당을 받거나 그리고 잘못된 세율 코드를 사용하거나 고용주를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2032년에도 추가 급여율로 인해 탕감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크리스 비숍은 화요일 밤 비숍의 지역구에서 열린 공개 회의에서 시종 일관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비숍은 지난주 럭슨을 끌어내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그의 내각 장관 중 한 명입니다.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나오지 않았고 개회사에서 정치가 힘든 스포츠라는 우회적인 언급이 한 차례 있었을 뿐입니다. 비가 내리는 화요일 저녁 약 250명이 로어헛의 에벌론에 있는 프레이저 파크 이벤트 센터에 모였습니다. 입구 근처의 벽돌에서는 헛사우스 지역구 국회의원 크리스 비숍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법무장관이자 주택 인프라 교통부 장관인 비숍은

0: 올해 선거에서도 이 직함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특히 낮은 정당 지지율과 높은 지역구 당선자 수가 겹칠 경우 그가 의회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숍은 자신의 당대표를 치켜세우며 럭슨을 국민당의 계획을 이끄는 사람으로 부르고 그가 탁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럭슨이 올바른 이유로 정치와 국회에 들어왔다며 우리 모두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공공서비스에 바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럭슨은 위대한 크리스 비숍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비숍은 오랫동안 이 지역을 위해 헌신적인 공직자이자 대표자로 일해왔다고 언급하면서 이후 자원관리법 개혁을 위한 자원관리법 개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들어 당내 서열 3위인 비숍 의원을 치켜세웠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자신이 국민당 평의원들을 에어 뉴질랜드의 중간 관리자들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모욕했다는 노동당 크리스 힙킨스 대표의 주장에 대해 힙킨스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힙킨스는 지난 화요일 오후 크리스 펑크를 내각에서 해임한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토론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럭슨이 오클랜드의 한 기업인 모임에서 자신의 당 의원들을 험담했다고 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수요일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받은 힙킨스는 자신이 몇 년 전 한 오클랜드 기업인으로부터 이 대화에 대해 들었지만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럭슨은 기자들에게 노동당 대표가 단지 격가지 논란과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힙킨스는 지난 수요일 오후 국회 질의 시간에 최근 국민당에서 일어났던 실패한 지도부 교체 시도를 다시 꺼내들며 럭슨에게 동료 의원들이 자신을 교체하려 한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야유를 불러 일으킨 가운데 국민당 장관 크리스 비숍은 두 차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질문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해당 질문이 총리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내 정치적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럭슨은 그 문제는 이미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오클랜드 노스쇼의 한 해안마을을 재개발하려는 논란은 지역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속 승인 절차에 회부됐습니다. 마크 히들스턴은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단순히 부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데본포트로 오게 하고 더 정말 중요한 일부 문화유산 건축물을 복원해 새로운 용도를 찾으며 도심이 탄탄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본포트로 들어가는 유일한 도로인 레이크로드의 교통 문제가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프라 장관 크리스 비숍은 지난 화요일 페닌슐라 캐피털의 데본포트 레인스 신청을 승인했으며 이제 이 제안은 전문가 패널의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데본포트 헤리티지 단체를 포함해 지난 6월에 열린 공개 회의에서 교외의 문화유산 중심거리 위로 최대 6층 높이의 건물이 우뚝 솟아 타카룽가 마운가의 조망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달 초 시위를 벌이며 27m 높이로 빨간 풍선을 띄워

데본포트 마을의 8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어느 정도 높이가 될지를 보여줬습니다. 페닌슐라 캐피털의 매니징 디렉터 마크 히들스턴은 회사가 건설하려는 50개 객실 규모의 호텔과 4개의 주거용 아파트 건물, 상업시설 구역이 4층에서 8층 높이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뉴질랜드 수석 경제학자들과 부동산 시장 분석기관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저금리 기조와 수요 폭증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며 최악으로 내몰렸던 뉴질랜드 국민들의 주택 구매 여력 지표가 최근 지속적인 집값 하락세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의 안정화 그리고 임금 상승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에 팬데믹 이전의 평균 수준으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록 지표상으로 구매 여력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며 최악의 주택 위기 상황을 넘긴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과 생활비 부담 그리고 최고점 대비 여전히 크게 낮아지지 않은 실질 주택 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첫 주택 구매자들과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시장 진입 장벽은 여전히 만만치 않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석가들은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향후 수개월간의 주택 공급 물량 및 경제 성장률 흐름이 향후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의 실질적인 거래 회복세와 주택가격의 안정성을 최종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엄중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겨울철 독감과 다양한 호흡기 질환이 크게 유행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아이들의 학업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교육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결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결손을 메우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마저 연속해서 병가를 내면서 전국 각지의 학교들이 대체 교사를 구하지 못해 운영에 극심한 차질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전문가들과 학교 현장 관계자들은 아이들의 학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교실 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증상이 있을 때는 철저히 등교를 제한하는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부족한 교원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장기적인 출석률 제고와 교실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radio.com 국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면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약 7년 만에 만났습니다.

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됐다고 전임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만큼 김 위원장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될 경우 오는 11월 중국 전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칠레 북부 지역에 평소 6년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는 현지 시간 19일 폭우 피해가 집중된 북부 안토파가스타주 토쿠피아 지역의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토쿠피아에는 하루 동안 12에서 15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의 연간 강수량이 불과 2에서 2.5mm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약 6년치에 해당하는 비가 하루 만에 쏟아진 셈입니다. 폭우로 산비탈에서 진흙과 돌무더기가 쏟아져 내려 지금까지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580여 명이 집을 떠나 이재민이 됐고 1,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토쿠피아시 전체 가구의 약 60%가 침수되거나 진흙에 파묻혔으며 4,000 가구 이상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폭우로 주요 도로와 국경 통로도 차단됐고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칠레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보다 2배 높인 가운데 은행별로 얼마까지 대출을 늘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목표치 배분에 들어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 은행권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은행별 대출 증가 한도와 배분 기준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26조에서 30조 원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 대출 같은 집단 대출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일반 가계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과 청년, 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별 목표치는 이달 안에 확정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반기나 지난달 말까지 이미 대출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서는 일정한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3원 7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1원 9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5원 4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일부 지역에서 아침

0: 소리가 내리며 쌀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정오 무렵부터 흐려지다가 오후에는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맑겠으며 바람은 남서풍이 불어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JM필로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스타팅 업 비즈니스 인 NZ 안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다루는 무료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사업 아이디어, 사업 계획, 사업 구조, 사업자 등록, 규정 준수, 예산 책정,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그리고 질의 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보터니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무료 선거 투표 안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무료 정보 설명회에 참여하십시오. 모의 투표 체험도 진행됩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하이랜드 파크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베이비 플레이그 그룹 플레이그룹 안내입니다. 헬렌스빌 도서관과 와하나우 와히니아 플랭켓이 함께하는 6세 미만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유아, 걸음마 아기, 미취학 아동과 보호자를 위한 무료의 안전 공간입니다. 함께 놀고 다른 가족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8월 21일,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헬렌스빌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투게더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시위의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무료 설명회에 참여하십시오. 가능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개인 기기를 지참하시고 공용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8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와이타케라 센트럴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